0: 딸 집안에 내심에 제가 정말 열받아서 이렇게 집에 나오는 거예요. 괜찮게 하는 게 아니면은
1: 이들 수 군수디 에베도 엄마 명균이 있으려서 한 조직들이 얻어비들 엄마 에베도 엄마
0: o gece biz öyle
1: o bir anlık zaaf da ediriz lütfen geçen gece olanlar hataydı
0: hata ha hata ha
2: baksana hata işte bak burada hata kendine sen gel. Hayatında hata mı gördün lan ha hata mı gördün
1: yeter
3: İmbat FM damardan kalbe.